네, 이 음악이 나면 뭐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장마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는 폭염과 열대야 이어지는 전형적인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지방 날씨는 대체 흐리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은 경기 남부 및 충청 강원 내륙 산지에는 80에서 100mm 이상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으며 시간당 30에서 50mm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으니 침수 및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비가 내리며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2도로 선을 유지하겠지만 습도가 높아 다소 꿉꿉하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 날씨는 가끔 비나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으나 수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구름 많은 가운데 강한 햇볕이 더해집니다.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이며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5도 이상까지 치솟아 매우 덥겠습니다. 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므로 수분 섭취와 실내온도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은 30도, 습도가 아주 높고 후덥지근하다고 합니다. 인천은 29도, 흐리고 비가 연장되고요. 춘천 30도, 강한 비가 온다고 합니다. 강릉은 33도, 덥고 강수 가능성이 있고요. 대전은 31도, 비 소식 무더위가 이어지고요. 대구는 35도, 폭염주의보가 떴습니다. 광주 32도,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부산은 32도, 후덥지근한 여름 날씨이고요. 제주도는 34도, 찜텅더위 및 열대야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고 적당히 왔으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자 우디가 부릅니다. 어제보다 슬픈 오늘 태댕의 너라서 좋아 다비치의 타임캡슐 함께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잘못 놓인 그릇에는 물이 담길 수 없고 가랑비가 내려도 제대로 놓인 그릇에는 물이 고입니다. 살아가면서 가끔씩 자신의 마음이 그릇이 제대로 놓여 있는지 확인해 볼 일입니다. 그러는 게 참 좋겠죠. 가끔가다 뒤돌아보면서 내가 온 길이 잘 오고 있나 확인하면서 잘 앞으로 똑바로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잘못됐다면 고쳐서 다시 새로운 길을 가면 되겠죠, 뭐. 그죠? 이어지는 노래는요, 이무진이 부른다 에피소드 투빅의 오늘 바쁜가 봐. 이달의 소녀의 시간은 한 바퀴 돌아 함께 합니다.

네. 제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신청곡입니다. 우리 아연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서연의 여름 안에서 유엔의 파도,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이렇게 세 곡 청해주셨습니다. 꺄! 우리 달빛 언니다. 달빛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방송 오셨군요. 반갑고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날씨가 화창합니다. 맑아요. 더운 건 어쩔 수 없네요. 선풍기에 에어컨까지 필가동해서 시원합니다. 도서관에 갈까 하는데 좀 더 있어 보고요. 언니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관리 잘 하셔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달빛사랑 달빛언니 하셨대. 언제나 밝아요. 더운 건 정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비가 오고 꿉꿉한 날씨는 정말 습습합니다. 이런 날씨는 어쩔 수가 또 없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겠죠?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밑에 지역은 폭염주의보도 내렸고요. 어느 지역은 35도까지 올라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건강 해치지 않고 우리 아연님도 건강 해치지 않고 언제나 늘 건강하면서 행복한 웃음 웃을 수 있는 그런 날들 되시기 바라며 노래 함께합니다.

네, 우리 아이언님께서 시원한 여름 노래들로도 함께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은 잘 사는 사람보다 따뜻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래 기억됩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웃을 수 있었다면 충분한 삶이 아닐까요? 이어지는 노래는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부천 산다 가진 것 없어도 아이유의 좋은 날 함께합니다.

네, 두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시간에 추천해주시고 신청난 다녀 왜 이러지? 신청난 다녀가 주시고 그리고 뭐죠? 선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꼭꼭 전해드립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우리 이쁜 돌림과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 중에 오늘 하루 하늘에서 가족분들 모든 시작과 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시길 바라면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전 10시 이쁜 돌이에요. 앞전 방송 우리 귀여운 다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12시까지는 저와 함께 하도록 합니다.

결혼이라면 사랑만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우린 알게 됩니다. 부부를 끝까지 붙잡아주는 건 설레는 감정보다 서로를 향한 안쓰러움이 더 크다는 것을요. 퇴근하고 지친 얼굴로 들어오는 배우자를 보면 오늘도 고생했네 라는 말이 먼저 떠오르고, 소파에서 잠든 모습을 보면 깨우기보다 조용히 이불부터 덮어주게 되는 행동들. 배우자가 아프면 내가 더 마음이 아프고, 배우자가 힘들어 보이면 괜히 더 신경이 쓰이는 마음을. 그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더 깊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내가 행복한 것에 가까웠다면,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랑은 저 사람이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래 함께한 부부를 보면 사랑한다는 말은 줄어들어도 챙겨주는 행동은 더 많아진다고 하네요. 어쩌면 결혼의 완성은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평생 서로를 안쓰러워하며 아껴주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고 있는 모습이 꼴보기 싫고 밥 한 술 뜨고 있는 모습도 미워 보인다면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오늘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좋지만 배우자에게 소소한 것 하나도 관심을 가져주고 챙겨봐주는 다정한 사람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자, 신청곡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햄버거님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유세빈 치어리더 다음으로 이쁜 방글방글 이쁜 돌루나 후라이팬이 천국 남깁니다 하시면서 오늘은 대화방에 계십니다. 참 못났죠? 우리 못난 동생 바오님 신청하신 곡 중에 오늘 두 곡 나갑니다. 신청곡이 너무너무 많아서요. 아름답다 컨셉으로 신청하신 것 같은데 개중에 두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프로야구, 프로농구, 뭐 기타 등등 치어리더들 다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연 치어리더 다음으로 예쁘시고 지성까지 갖추신 이쁜 돌림 2시간 즐겁게 굴러보겠습니다 하시면서 필사마님 다녀가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햄바오님과 필사마님 글을 보니 왜 다음이죠? 다음부터는 안지연 치어리더보다 예쁜 요렇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신청하신 곡 중에 에디킴의 이쁘다니까 준비를 했고요. 태댕의 노래는 앞전에 나가서 제가 다른 곡으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영기리가 부르는 너야라는 곡까지 함께 듣도록 할게요.

요즘은 예전보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훨씬 자주 듣게 됩니다. 예전에는 참고 살았고 요즘은 참지 않고 선택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라면 헤어지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가장 격해진 순간의 결정은 평생의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은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온 추억을 정리해야 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다시 시작해야 되고 무엇보다 자녀가 있다면 그 아이의 마음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혼 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헤어지는 건 생각보다 쉬웠지만 그 후의 삶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요. 반대로 이혼을 고민하던 부부 중에서도 조금만 더 대화하고 조금만 더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해서 지금은 그때 조금만 더 참아보길 잘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결혼이란 건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배려와 대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오래갑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은 다투기보다 먼저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이라는 건 언제든 할 수 있지만 한번 무너진 인생을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것 또한 쉽지 않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래가 여름 분위기가 납니다. 우리 꽁치님 다녀가셨습니다. 이쁜돌님 안녕하세요. 배가 고픈데 밥 먹기는 번거롭게 느껴지는 오전입니다. 어젯밤에 비스켓빵 하나 먹은 게 다인데 나쁘진 않네요. 돌님, 방송 들으면서 밥을 먹을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방송 즐겁게 하시고요. 시원하고 비가 적당히 내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쪽엔 상당히 맑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창원에는 해가 쨍쨍이에요. 근데 중부지방 위쪽은 굉장히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비 피해 없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습하지만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꽁치님 오늘도 맛있는 거 꼭 챙겨 드세요.

오늘 신청곡이 많아서 두 곡씩 흐르고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누나 하시면서 호이호이님 다녀가셨습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목소리도 듣고 너무 좋네요. 너무 일만 하고 살았더니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 찰나에 들려오는 음악 한 곡들이 하루에 큰 위안이 됩니다. 귀한 시간 내서 해주시는 방송 오늘도 감사히 잘 들을게요. 행복한 나날들 되세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호이호이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음악에 의지를 해서 일도 하시고 그리고 뭐 휴식도 취하시고 또 재밌는 일도 함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한우로스 방송국이 여러분들께 귀라도 호강을 시켜주는 그런 방송국이길 바랍니다.

남들이 다 이쁘다고 할 때 혼자서 못났다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저희 방송국 부국장님께서 저한테 못났다고 하십니다. 다 이쁘다고 하니까 나는 반대일세. 나만 이뻐할 거니까 이러시면서 세 곡의 못난이 곡들 신청해 주셨는데 그 중에 두 곡 준비합니다.

저희 하늘우수 방송국에서는 현재 CJ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성격을 죽이고 조신하게 방송하실 수 있는 여성 CJ분들 그리고 목소리가 멋진 센스가 있는 남자 CJ분들도 톡톡 한번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국은 그 라디오 지향방송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까불까불하는 방송보다는 조금 조신하게 예쁘게 방송하실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누굴 찾으시면 되냐면요, 방송국에 있으면 항상 보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흑장미님이라고 그분께 톡을 해서, 아니지 쪽지를 해서 저 CJ 신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이 뭘 좋아하느냐의 질문에 말문이 턱 막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가짓수까지 꿰면서 배우자나 부모님이 뭘 싫어하는지는 달력처럼 외우면서도 정작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묻자 머릿속이 하얘지는 겁니다. 메뉴판을 한 바퀴 돌아도 아무거나로 끝나는 주문처럼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본인의 순서는 늘 뒤였으니까요. 식당 메뉴는 항상 애들 입맛대로, TV 채널은 항상 배우자의 취향대로, 여행지는 부모님의 무릎을 생각하며 고르게 됩니다. 이렇게 배려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미루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좋아하는 것의 목록이 백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 백지 속에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 정도는 생각해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남 눈치 보지 말고 걸은 커피 한 잔, 내가 좋아하는 노래 한 곡, 기분 좋은 산책 15분, 장바구니에 내 것 하나를 슬쩍 얻는 일부터 아주 사소할수록 좋습니다. 본인을 잃어버린 자리에는 항상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만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이 내 행복까지 대신 살아주진 않습니다. 가끔은 조금 이기적이어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가장 소중한 사람, 바로 나 자신을 먼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야, 우리 돌아온다 하시면서 우리 막내 아연이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 10시 방송으로 오셨네요. 무지 반갑습니다. 더운데 잘 지내시죠? 저는 지금 선풍기에 에어컨까지 총 막나하여 틀고 있습니다. 아침인데 너무너무 덥네요. 돌언니랑 저랑 사는 곳이 30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언니도 덥겠죠? 더운 날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이 벌써 수요일입니다. 한 주가 참 빠르죠? 남은 한 주도 잘 보내시고 방송 수고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돌이언니. 우리 아연이 잘 지내고 있죠? 같은 곳에서 네, 따뜻하게 잘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정말 많은 걸 하고 있던데 충실히 해서 꼭 목적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보내자고요, 올여름도.

오늘 제가 늦잠을 자버렸어요 라고 하시는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셨습니다. 아침 6시에 깨야 되는데 3시간이나 더 넘게 자버렸습니다. 부랴부랴 일어나서 아들 밥을 줬네요. 어찌나 미안하던지. 근데 뭐 아들 잘못도 있습니다. 새벽에 자꾸 깨서 엄마를 힘들게 했으니까요. 어제는 제가 피곤하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나 봅니다. 오늘 하루 일이 꼬여서 살려주십시오.

그래도 몸이 피곤하다 보면은 좀 더 쉬는 게 낫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면은 쉬엄쉬엄 하세요, 정인이 엄마님. 가정주부가 제일 힘들죠? 우리 정인이 엄마. 집안일도 하고 애기도 키우고 고생이 많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가정주부님들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날씨 덥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정이 있어서 방송은 11시 4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시 40분부터 다음 방송 이어주실 흑장미님. 흑장미님께서 대기를 하고 계시니까 흑장미님 앞으로 좋은 사연과 신청곡 사연 부탁드립니다.

저는 꿈꾸는 마음으로님의 신청곡을 끝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가는 게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는 아마도 방송이 없지 싶습니다. 아마 다다음 주도 휴가 기간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짬짬이 시간이 나면 우리 장미언니 시간을 뺏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흑장미님과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모두들 즐거운 휴가 되세요. 다음 뭐지? 까먹었네. 뭐 하여튼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잼입니다. 아침 시간 우리 예쁜 돌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아이가 이제 방학이라 당분간 어디 내보내지 않은 한 계약할 때까지 조금 듣기 힘든 목소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 학원이라도 뺑뺑이 돌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독특하고 신나는 노래로 출발을 해봤습니다. 대장놀이의 돌을 아십니까? 그리고 예전에 길을 가고 있으면 많이 잡혔죠? 저 돌을 아십니까? 네, 돌을 아십니까 여러분? 도레미파솔라시도 다 알죠? 오유진의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도 함께 하셨어요. 네, 다 어제 나온 곡인데 노래가 재밌죠?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뭐하니 방송하지. 자, 노래 두 곡 더 전해드리고 여러분들 신청을 준비할게요. 오늘 저는 네, 조금 일찍 시작해서 2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신나게 출발을 해봤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네요. 맛점 하시면서 네, 음악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우리 햄바오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레모나 장미 누나 참곡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심 먹으면서 잘 들을게요.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오늘은 진짜 점심 먹으면서 들으실 것 같네요. 조금 일찍 받았더니 네, 딱 점심시간에 들으실 딱 그런 시간이네요. 밖에 아침에 해가 그치더니 네, 구름이 막 몰려왔어요. 그러더니 비가 또 살포시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비는 내리다 말다 내리다 말다 그래서 그런지 벌레들이 방충망에다 앉아서 골치가 골치가 아주 미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거 비스트의 Beautiful 그리고 비어네이퍼의 Beautiful Target 온앤오프의 Beautiful Beautiful 까지 청해주실 거 함께 잘 들을게요. 밥 먹으면서 숟가락으로 네 수저로 탕탕 댄스 같이 하시면 안 돼요. 밥 먹을 때는 흘리지 말고 꼭꼭 씹어서 네, 맛있게 맛점 하세요. Beautiful my girl. Not beautiful my girl. So beautiful my girl.

두 번째 신청곡은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이쁘고 이쁘고 우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장미 언니,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이쁜 건 우리 이쁜 돌림이 맡아서 하고 있고요. 애써주는 것만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늦잠 자서 정신이 없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에 나갈 사람도 다 나가고 정신은 멍멍하고 그렇더라고요. 알람 소리가 오늘 진짜 안 들려는 거 있죠. 그러게, 저도 그랬습니다. 알람 소리, 우리 알람 소리 뭐냐면요, 우리 딸아이가 지가 노래 녹음해서 지 알람 소리를 써갖고 제가 아침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깨거든요. 오늘은 진짜 못 듣고 잤어요. 다 나갔는데도, 나가는 소리도 못 듣고 잤는데 다 나가고 나서 어떻게 번쩍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그런 날이 있는 거죠. 요새 비가 자꾸 오니까 여기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물에 가라앉은 것 같아, 그런 느낌. 아들 밥 늦게 해주고 정신없는 오전 보내는 중이네요 하시면서, 아침부터 베란다에 모기향도 피워놓고요. 베란다에 그 에프킬라를 잔뜩 모기 방충망에 뿌렸는데 다 썼어요. 어디 또 주문해야겠어요, 에프킬라. 아, 이거 벌레 때문에 미치겠네 진짜. 네, 뭐 많이 잡았다고 하는데 이놈의 러브버그 새끼들이 방충망을 통과해요. 환장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 정인이 엄마님의 신청곡은 우리 이쁜 돌림께 양보할게요. 이승환의 다 이뻐, 세븐틴의 예쁘다, 레이디스코드의 예뻐 예뻐, 예쁜 건 다 너 하세요.

다음 신청곡은 꽃미남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지금 비가 살살 와서 운전하시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장윤아, 경험치 10% 남았어요 하시면서 그랬군요. 10%면 얼만큼 남았을까요? 이 10%라고 해도 레벨에 따라도 차이가 있으니까 곧 업이네요. 푸사 만들어줘야겠다 가기 전에. 네, 백지영 정지서의 처음이라서 이 노래 되게 좋죠. 아까 안 그래도 이게 애니메이션 OST던데 사랑의 아추핑 고래 보석의 전설. 네, 이게 아직 영화는 개봉을 안 했어요. 8월 5일날 하더라고요. 내 생일 다음날이네. 네, 되게 귀엽더라고요. 고래가 막 뛰어다니고. 아, 뛰어다닌다 그러면 안 되나? 네, 바다에서. 네, 어쨌든 애니메이션인데 노래가 다 되게 좋아요. 그죠? 네, 백지영이 애니메이션 OST를 부를 줄은 몰랐네요. 자, 그리고 정서연의 너의 곁에 있을게, 장은지의 하루의 끝까지 어제 나온 신곡 모두 함께 잘 들을게요. 오늘도 안전운전 잊지 마세요. 점심도 꼭 챙겨 드시고요.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형이 잠시 와 있는 관계로 잠시 집중의 시간을 가집니다. 선풍기를 껐더니 땀이 나네요. 방금 전에 마실 물 끓이고 다 끓은 물 부엌 뒤 창고에 놔뒀습니다. 장미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여름에 물 끓여놓으면 안 상해요. 네, 저도 여름에는 그냥 정수기 물 마시거든요. 끓여두면 자꾸 상해서 애들이 또 이제 정수기 물에 익숙해져서 끓인 물 잘 안 마시더라고요. 겨울에는 저도 물 끓여 먹거든요. 근데 여름엔 자꾸 상해서 저도 물 끓여 먹는 게 좋긴 한데 뜨거워요. 그래요. 여름엔 자꾸 불 옆에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죠? 여튼 오늘도 뭔가를 또 해내신 우리 꽁치님 신청해 주신 곡 다크비의 오늘도 여전히 더 보이즈의 소년 X1의 노래까지 모두 준비했어요. 더우니까 신나는 노래 신청해 주신 거죠? 신나게 함께 잘 들을게요. 관리도 잘해. 저만 관리 못하나 봐요. 근데 이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되는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또 너무 차가워서 먹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약간 미지근한 물이 좋아서 이상하게 생수는 시원한 게 좋은데 물 끓여놓은 건 미지근한 물을 먹거든요. 이거는 버릇이 문제죠. 여튼 함께 잘 들어요.

PC방에서 먹는 라면이 진짜 맛있어요. 다음 신청곡입니다. 필사바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재미님. 이러다가 아래쪽 지방은 비 안 오고 진짜 마른 장마 엔딩일 듯요. 오늘도 뜨겁습니다. 부산은 뜨겁군요. 뜨거 뜨거 아 뜨거. 점심은 냉면 먹으려고요. 기다리며 감사히 잘 듣습니다 하셨어요. 언제까지 비가 안 오려나. 수인님 제주 비와요? 그래요. 여기는 비가 오다 말다 오다 말다 이래서 정말 이래저래 여기저기 다 미치겠어요. 그죠? 김소연의 드리밍, 예준의 사랑투, 제이세라의 놓아 좋아야 해 신청곡으로 주셔서 모두 준비했고요. 제 시간 신청곡 마감했습니다. 다음 방송 우리 예나님께서 준비 중이세요. 네, 그래서 저는 마감했고요. 예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비주맘님 다녀가셨어요. 섹시하고 아름다우신 사랑하는 장면. 저는 이런 거 뻔뻔스럽게 말 못하겠어요. 네, 올만한 신청곡을 올려봅니다. 오늘 방송도 화이팅 하시면서 OPPA의 네, 그대야 미안해, UP의 뿌여뿌여, 풍뎅이의 섬사탕 신청해 주셔서 이어드립니다. 네, 시간이 너무너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방송하는 건데 네, 여유롭게 방송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 점심은 다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방송 전에 간단하게 먹었는데 이제 아이가 방학하고 왔어요. 한동안은 집안이 시끌벅적할 것 같죠. 네. 자, 저는 이제 비주얼님 신청을 전해드리고 마지막 신청곡 들고 올게요.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 우리 시아님께서 다녀와 주셨어요. 흑재미님 안녕하세요. 오늘 점심에 점심 특선 소고기 먹고 왔어요. 근데 냉면까지 해주는데 냉면은 맛이 없었어요. 혼자 먹어서 그래요. 맨날 뭐 맛있는 거 먹고 오면 자랑해요. 치사하게. 나는 그냥 밥에 물 말아서 오이고추, 고추장 찢어 먹었는데 자기는 소고기 먹고 왔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잖아. 그래요. 맛있으면 잘했어요. 신청하신 거 이병찬, 이지민의 묘해 너와. 이 노래는 진짜 누가 불러도 좋은데 이번 버전도 너무 좋더라고요. 예, 이해주는 중복이잖아 지금. 어떡할 거야. 또 틀 뻔했어. 이해준 노래가 나가서 이 노래 못 틀 것 같고 대신 김수영 노래로 준비해드릴게요. 안재우의 다시 못할 사랑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자, 그래요. 우리 시아님 배 빵빵해요. 부럽다.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어요. 지금 흐르는 곡은 성수기의 여름 그 시원함. 여름이 시원할까요? 에어컨이 시원하겠죠. 자, 뒤로 세 곡의 노래를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 방송은 우리 예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나님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는 내일은 하루 쉽니다. 와, 드디어 쉬는구나. 내일 쉬지만 러쉬는 또 있어요. 짐도 싸야 하고 토요일 날 여행 가는데 금요일 날 3시간 방송이라 내일부터 부지런히 또 빨리할 거 하고 짐 싸고 그래야 돼서 좀 바쁠 것 같아요. 급하게 가는 휴가라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내일부터 짐을 좀 싸야 되기 때문에 네, 내일 하루 쉬고 모레 3시간 방송으로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예나님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금요일날 만나요.

언제부터인가 비 오는 날이면 괜히 마음도 조금 말랑해지고 평소에는 지나쳤던 추억 하나쯤 슬며시 떠오르곤 합니다. 우산을 들고 밖에 걸어가는 사람들, 창가에 기대 빗소리를 듣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도 묵묵히 일터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까지 지금 이 시간 어디에 계시든 잠시만 저와 함께 쉬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비는 세상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잖아요. 오늘 두 시간은 여러분의 감성에 작은 쉼표가 되어드릴 수 있도록 따뜻한 노래와 웃음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 가득가득 담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옌다예요.

2026년 7월 22일입니다.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예나의 드림 콘서트. 안녕하세요. 예나예요. 점땅송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우리 12시부터 2시까지 흑장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잘 들었어요. 인사 꼭 전해주시고요. 전후 바톤 이어받아서 2시까지 아니고 4시까지 함께 하도록 할게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소개해드리고 문도 활짝 열어볼게요. 인나이브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innaive.co.kr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라이브 방송의 가요 카테고리, 랭킹의 실시간 카테고리에서 한유로수 방송국 보이실 거예요. 꾹 하고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함께 하실 분들은 밖에서 신청곡 남기실 수 있어요. 신청곡 버튼 누르고 초록색 동그라미 버튼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방으로 입장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채팅방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초록색 동그라미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예나프로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와, 오늘은 웬일이야. 오늘 신청곡 남겨주신 분들이 앞서 많이 계셔서 일단 잠시만요 줄 그어놨어요. 시간이 가능하다면 그 위로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오늘은요, 덥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저는 벌써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습도까지 높아서 머리카락도 말을 안 듣고 옷도 금세 달라붙고 괜히 짜증이 날 수 있는 날씨입니다. 하지만 이런 날일수록 무슨 일 하나? 그리고 좋은 노래 한 곡이 더 큰 힘이 되잖아요. 오늘도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준 노래가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신청곡과 사연 남겨주신 여러분들의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분이 제일 먼저 문을 똑똑똑 두드려주셨을까요? 오늘은 우리 필사마님께서 제일 먼저 문을 똑똑똑 두드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예나님. 오늘은 2시에 드림 콘서트군요. 비빔밥 든든히 먹고 티켓 끊고 앞자리 착석까지 완료. 2시간 재미있게 즐겨볼게요. 해주셨어요. 오늘은 또 이렇게 2시에 만나니까 느낌이 또 새롭네요. 오늘도 가장 먼저 앞자리 든든하게 지켜주셨어요. 비빔밥 한 그릇으로 든든하게 배도 채우셨겠다. 티켓팅까지 완료하셨겠다. 이제 준비는 완벽한 거죠? 희망해주신 노래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이 2시간도 넉넉하게 챙겨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볼게요. 따라와 주세요.

아니, 이게 누구야? 우리 햄다운님. 이야, 진짜 오랜만에 사연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예나님. 천국연기입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지내셨나요? 정말 오랜만에 사연 남기네요. 기분이가 좋습니다. 잘 들을게요. 어서 오세요.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해 주실 때 그 반가움은 늘 두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늘 이렇게 오랜만에 오시면 안 돼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많이 바쁘셨나요? 그래도 채팅방에서는 간간히 인사드렸던 것 같아요. 아니면 잠시 쉬어가시느라 사연을 못 남기셨던 걸까요? 어쨌든 이렇게 다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신청곡도 한라같이 반가운 노래들이네요. 장나라가 부르는 소잇돌의 무릎, 달콤한 오후를 시작하시고요. 정은지와 하림이 함께한 하늘바라기에서는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희망하신 화이트의 네모의 꿈은 들을 때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세상이 조금 달라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떠오르게 하는 명곡이죠.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세 곡 중에 오늘 가장 듣고 싶었던 1위는 어떤 곡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랜만에 사연 남긴 기념으로 꼭 함께 듣고 싶었던 노래들이 있을까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들 많이 많이 전해주세요. 반가웠어요.

시청곡 중에 한 곡이 일찍 나갔어요. 우리 꽁치님의 신청곡인데, 꽁치님의 신청곡과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예나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인내심 폭발했습니다. 한 시간 이내에 아이스커피 사러 가야겠어요. 야식까지 먹어야 하는데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외출하기가 싫은 건지 모르겠어요. 예나님은 라떼 한잔 시원하게 하시고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오늘 사연 보니까 시작부터 인내심 폭발이라는 표현에 빵 터졌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참다가 참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아이스커피 사러 가야겠다 하고 결심하신 거죠? 근데 이 더운 날씨엔 정말 아이스커피가 유혹을 하긴 하죠. 집 밖으로 한 발 내딛는 건 싫은데 시원한 커피 한 모금 생각하면 또 슬금슬금 신발을 신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혹시 지금도 나갈까 말까 계속 고민 중이신 건 아니죠? 게다가 오늘은 야식까지 생각하고 계셨다니 오늘 하루가 꽤 길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오늘 야식 메뉴는 이미 정해두셨을까요? 아니면 커피 사러 나갔다가 메뉴까지 즉흥적으로 결정하실 예정이실까요? 저는 괜히 그게 더 궁금한 거 있죠. 그리고 저에게도 시원한 라떼 한 잔 권해주셔서 감사해요. 나만으로도 벌써 시원해지는 기분이네요. 소지의 한없이 아름다운 너를 만나러 따뜻한 여운을 전해드릴 거고요. 비비안의 아파도 내 사랑이니까에서는 애틋한 감성을 그리고 서리나가 부르는 여우야까지 이어지면서 촉촉한 분위기가 되겠네요. 서리나의 여우야는 미리 만나봐서요. 님망하신 노래 중에 나머지 두 곡을 더 준비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예요. 과연 오늘은 아이스커피를 사러 무사히 외출에 성공하실지. 다음 사연은 꼭 결과도 알려주세요. 시원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오늘 오후도 기분 좋게 보내시길 바라볼게요.

이쁘니까 레이디스 코드의 예뻐 예뻐, 윈더의 예뻤더라 세 곡 희망해 주셨어요. 오늘 신청곡 제목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쁨으로 가득한 선곡인데요. 이쁘니까 예뻐 예뻐 그리고 예뻤더라까지 마치 한편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지금도 예쁘고 함께 있던 순간도 예뻤다는 흐름처럼 느껴져서 선곡의 센스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오늘은 노래 제목에 끌리신 걸까요? 아니면 정말 좋아하는 곡들만 쏙쏙 골라오신 걸까요? 아니면 혹시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신청하신 선곡이라면 그분의 오늘 귀가 간질간질 하시겠는데요. 먼저 신나고 이쁘니까로 기분 좋게 출발해 보시고요. 이어지는 레이디스 코드의 예뻐 예뻐. 이 노래는 듣는 사람까지 밝아지는 사랑스러운 에너지를 전해주는 곡이죠. 마지막으로 위너의 예뻤더라에서는 지나간 시간과 추억을 담담하게 돌아보는 감상도 함께 느껴볼게요.

우리 이제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다음 사연은 우리 만두핀 노행 우리 국수 공장자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예나님 잘 들어요. 스트레이의 빗물, 이해준이 부르는 우산 없는 밤, 방광옥이 부르는 언젠가 우리, 이렇게 신청해 주셨어요. 예나님 잘 들어요 라는 인사에 오늘도 기분 좋게 함께 주시는 거죠. 오늘의 비 대신 습하고 더운 날씨가 우리를 조금 지치게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시원한 음악 한 곡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신청해 주신 선곡이 오늘 오후를 한결 산뜻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먼저 스트레이의 빗물로 잠시 더위를 잊어보고요. 이어주는 이해준의 우산 없는 밤에서는 잔잔한 감성에 푹 빠져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방광옥의 언젠가 우리는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는 노래라 오늘 오후의 마무리를 더 포근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습한 공기 때문에 몸은 조금 늘어질 수 있어도 좋은 음악만큼은 기분까지 축 처지게 두질 않잖아요. 오늘도 신청곡 들으시면서 잠시나마 시원한 바람 부는 것 같은 여유를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이 로고송 언제 들어도 너무 신나요. 달려라고. 신청곡 가세요. 이어갈게요. 함께하는 지금 시간 3시 24분 막 지나가고 있어요. 다음 신청곡은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리샌드의 프리티 걸, 그리고 아이즈원의 프리티, 크레파스가 부르는 이뻐 이뻐. 아까 우리 글루미선데이님 신청곡 생각난다. 2탄 버전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오늘은 성공만 봐도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 그런 곡들이네요. 프리티, 이뻐 이뻐 이라는 단어가 다 담겨있어서 듣기 전부터 미소가 지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날은 괜히 거울 한 번 더 보게 되고 기분까지 한층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습하고 더운 날씨에 살짝 지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상큼한 노래들이 분위기를 확 바꿔줄 겁니다. 먼저 리샌드의 프리티 걸로 발랄하게 출발하고요. 이어서 아이즈원의 프리티는 사랑스럽고 싱그러운 에너지 가득 전해드리고요. 마지막은 크레파스의 이뻐 이뻐까지. 오늘 드림 콘서트는 이쁨과 기분 좋은 웃음으로 가득 채워질 것 같네요.

우리 예나 언니다 라고 부를 만한 분은 딱 한 명. 우리 아이언니가 왔어요. 예나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후 2시 방송으로 오셨군요. 반갑고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지내며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합니다. 백세 묘미라고나 할까요? 괜히 막 부럽네. 내일은 꼭 도서관에 가려고 해요. 점심으로 라면 끓여 먹고 팥빙수까지 먹으니 배가 뿔뚝한 건 안 비밀려. 언니 오후 시간도 잘 보내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파이팅입니다.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예나 언니. 정말 토요일이라면 좋은데 정말 좋아했을 텐데. 텐션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아연님. 예나 언니 하고는 항상 사연을 남겨주시거든요. 오늘 요렇게 반가워 해주시니까 저도 너무 좋습니다. 아, 백세의 묘미 너무 부럽다. 하루하루 이렇게 출근하는 게 얼마나 곤욕인데 가끔은 이렇게 백세의 묘미를 좀 느껴보고 싶기도 해요. 오늘은 집에서 제대로 여유를 즐기고 계시네요.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가끔은요 그런 날도 꼭 필요하잖아요. 마음 편하게 쉬면서 재충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라는 것. 그리고 내일은 도서관 가겠다는 다짐까지. 오늘은 푹 쉬셨으니까 내일은 또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점심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점심에 라면 드셨어요? 요즘에 맛있는 라면이 있나? 저는 자주 먹는 게 그 육개장 큰 사발 말고 작은 사발. 그거 아니면 김치 작은 사발. 그거 아니면 신라면, 진라면 뭐 이렇게 먹는데 뭐 또 맛있는 게 나왔나 모르겠어요. 가끔 라면 먹으면 맛있다니까요. 거기에다가 시원한 팥빙수까지. 우와. 왠지 신청곡으로는 아니지만 조금 이따 팥빙수 틀어드려야겠다. 듣기만 해도 여름인 거 있죠. 물론 배가 뿔뚝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맛있게 드셨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행복이 먼저니까 오늘만큼은 기분 좋으셨으면 됐어요. 오늘도 계획한 대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사랑합니다. 우리 아연이.

마지막 사연은 우리 왕우님께서 전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예나님. 이름 방학해서 여태 자고 일어나네요. 조용히 오전 시간 보내고 주부 모두 장착합니다. 방송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방학이 시작되니까 집안 분위기도 평소와는 많이 달라졌겠어요. 이러가 푹 자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학교 다니느라 얼마나 피곤했을지 느껴집니다. 아이는 달콤한 방학을 즐기고 그 사이 엄마는 조용한 오전을 만끽하셨네요.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죠. 이제 슬슬 주부모도 장착하시고 집안이 시작하신 것 같아요. 휴가도 좋지만 엄마들에게는 늘 할 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오늘은 좋은 음악 들으면서 조금은 여유롭게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옛날 드림 콘서트. 오늘은 마지막 신청곡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드림 콘서트는 여러분 덕분에 의성도 많았고 정겨운 이야기도 많았던 시간이었어요. 집에서 여유즐기는 이야기, 방학을 맞은 아이들의 모습, 맛있는 음식 이야기까지 평범한 일상들이 모여 이렇게 특별한 오후를 만들어주셨네요. 오늘 보내주신 신청곡처럼 누군가를 응원하는 마음도 있었고 추억을 떠올리는 시간도 있었고 기분까지 환해지는 밝은 노래들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습하고 더운 날씨도 잠시 잊을 만큼 마음만큼은 시원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웃어주고 함께 공감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악마님과 즐거운 시간, 좋은 시간 이어가시길 바래요. 예나였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 왔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려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날씨가 아침부터 계속 덥지근하다 보니까 축막 처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으니까 축 처진 어깨 으쌰으쌰 으쌰으쌰 으쓱으쓱 하면서 네,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전방송 우리 달달한 예나님 방송 수고 많았어요.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저 갑자기 목소리 왜 그러죠? 구신 나올 것 같아요. 아, 어젯밤에 선풍기를 켜놓고 자서 그런가 봐요. 목이 에에 막 이러네요. 조금 있으면 가라앉겠죠. 집에 혼자 있으니까 말할 일이 없잖아요. 말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목소리가 이 목소리인지를 몰랐습니다. 네, 저는 지금 출발해서 6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우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목소리가 귀신 나올 것 같은 목소리. 세곡 듣고 나오면 뭐 예뻐지겠죠? 그럼 지금부터 가 봅시다.

이제 목소리를 빨리 소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님이 퇴근한다고 합니다. 제 목소리 오프멘트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제 목소리가 그렇게 쉰 목소리가 나는지 몰랐는데 다들 듣고만 계시고 그냥 아무 반응이 없다가 우리 이쁜 돌님께서 반응을 하셨어요. 왜 말을 못해? 네 목소리 듣기 싫다. 왜 말을 못해? 하면서 직접적으로는 말을 못하고 간접적으로 108요괴 닮았다고 꽃을 주시네요. 아우 고마워요. 108요괴 뭐 그중에 뭐 예쁜 목소리도 있겠죠. 다 못생기지는 않았겠죠. 네 그럼 2시간 108요괴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햄버우님께서 청해 주신 곡 이어서 듣고요. 저는 사연은 조금 이따가 바카사나 마시고 와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우리 햄바오님의 천국 듣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카스 같은 존재 악마 누나 천국 남규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까지 무사히 사무실에 있습니다. 잘 들을게요. 네, 저도 무사히 목소리가 좀 돌아온 것 같습니다. 108요괴. 참 재밌게 봤는데, 그죠? 네, 우리 햄바오님께서 청해주신 곡 전해드렸고요. 남은 시간도 사무실에서 무사히 계시다가 퇴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받은 엄마가 대장내시경과 위내시경 결과에 발표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별 문제 없다고 나왔지만 엄마는 갑상선 문제가 있다고 병원으로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엄마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너무 서둘러 가는 바람에 엄마는 샤워하시다가 중간에 끝내시고 옷도 서둘러 입고 나가셨습니다. 형이 마음이 급하셨나 봅니다. 그래도 어머니 헹굴 건다 헹구고 옷 입고 가신 거죠? 형은 내일 아침에 가면 사람이 많아서 많이 밀린다고 그런다고 하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아까 예나님이 무슨 얘기 다음에 사연에 써주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엄마 병원에 가실 준비 해드린다고.

잘 못 들었습니다. 양마님 오늘 방송 오늘도 반갑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 저녁 시간 보내세요 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어머니 갑상선에 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형 나름 좀 걱정이 돼서 또 빨리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내일까지 못 기다리고 지금 가면 확인할 수 있으면 바로 가서 확인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몸이 안 좋다 아프다면 그걸 미루면 안 되고 바로 확인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어차피 또 내일 가면 기다리는 대기 시간도 많고 하니까 지금 아마 서둘러 가신 것 같습니다. 형이 고생이 많네요. 부디 갑상선 요즘 갑상선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하는데 많이 안 아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꽁치님도 저녁 시간 마음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별 뭐라 그럴까 너무 심할 정도는 아니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검사해보자는 뜻에 다시 한번 병원에 오라고 하신 것 같아요.

네, 필사마님 사연입니다. 우리들의 퇴근할라 막마님, 오늘 쉬는 날이죠? 오늘은 쉬는 날이라 집입니다. 청소도 하고요, 분리수거도 하고요, 많은 일들을 했어요. 지금은 샤워하고 안마의자에서 쉬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쉬는 날은 참 행복하죠. 저는 매일매일 쉬어도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2시간 자야지, 자야지 하면서 못 자고 있었어요. 네, 청소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후다닥 가던데요. 그리고 저희 큰아이가 오늘 이번 주 학원이 방학이라서 단축 수업하니까 12시 40분에 집에 왔다가 3시 반 되면 합기도로 갑니다. 2시 55분 정도에 합기도로 나가니까 덕분에 에어컨을 좀 빨리 틀수 있어서 좋아요. 우리 필사마님도 시원하게 샤워하고 이제 안마기에 누워서 한숨 주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청해 주신 곡 중에 잔잔한 곡으로 해서 세곡 듣고 조금 있다가 좀 템포 있는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피스마님께서 청해주신 곡 중에 영혼과 선곡으로 두곡 전해드렸고요. 나는 문제 없어. 네, 나는 문제 없어. 해답은 있나요? 네, 그 곡과 해서 세 곡을 마저 듣고 우리 와우님의 사연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와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마님.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창문 자동 청소 중이라 속이 시원하네요. 부럽습니다. 자동 청소도 되고 저희는 비 와도 안 돼요. 퇴근 시간 전에 그쳤으면 좋겠어요. 방송 감사하고 빗길 조심하세요, 영마님. 나갈 일이 없어서. 네, 저희도 지금 비가 막 쏟아지는데 아이는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자전거 타고 있습니다. 아, 또 씻겨놓으려면 힘들어 죽겠습니다. 우리 와우님도 비는 시원시원하게 내리는데 또 여러분들의 또 퇴근길은 또 안전운전, 안전이 최고이니까 잠시 소강상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와우님께서 청해 주신 곡 전에 청해 왜 이러죠 오늘? 우리 와우

네, 시작 가봅시다. 이제 끝냅시다. 악마언니 오늘도 가봅시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이제 끝내봅시다. 오늘 급하게 대구 치과 다녀왔어요. 대구요? 임플란트 다 하고 본뜬치아가 빠져서 잇몸 아픈지 아닌지 써봐야 된다고 임시로 붙인 거라 쏙 하고 빠지지 뭐예요. 그래서 급하게 왔다 갔다 왕복 2시간 넘게 갔다 왔어요. 날 더운데 아기 안고 아기 띠하고 장난 아니에요. 양산 필수입니다. 네, 아무래도 근데 치과를 대구까지 가나요? 2시간 거리를? 아무래도 가격, 임플란트도 가격 차이가 있는데, 그 가격 차이만큼, 네, 질도 있더라고요. 좋은 걸로, 10만 원을 더 주더라도, 오래 쓰고 좋은 걸로. 솔직히 소비자들은 잘 모르죠. 환자들은 모르잖아요. 의사가 추천하는 게, 아, 그런갑다. 가격이 100만 원, 120만 원, 막 이러면, 아, 비싸면 더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세심하게 다 보질 않으니까. 그래도, 좀더 세심한 임플란트로 해서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자기 엄마 치과 치료 받는다고 고생 많았어요. 저녁도 든든하게 챙겨 드시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기가 더 더워서 힘들었겠네요.

네, 마지막 사연 우리 코만코치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어요. 더워서 그런지 아무것도 집중도 안 되고요. 술 한잔하고 싶은 날인데 동네에 술 친구도 없고 이럴 때 진짜 외롭던데 당근에서 동네 친구 찾는 거 가능하다고 봤는데 용기가 안 생기네요. 친구 찾기 하나요? 네, 그런 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그냥 멍 때리고 싶은 날, 술 한잔 하고 싶은 날, 근데 부를 친구가 마땅하지 않은 날, 그런 날은 그냥 혼자 드세요. 친구 불러서 넋두리 하더니, 넋두리 한다고 넋두리 하는데, 오히려 친구가 더 염장을 지를 때도 있어요. 그런 날은 그냥 혼자서 조용히 술 한잔 하면서, 슬픈 TV도 보고, 재밌는 TV도 보고, 혼자 웃고, 혼자 울고, 혼자 미친 척하고, 하는 것도 스트레스 푸는데 좋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여기 있으면 친구가 없어요. 술 한잔 먹고 싶은 날,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집에서 술 한잔 합니다. 혼자, 과거도 회상해보고, 앞으로도 뭐 생각도 좀 생각이 젖어도 보고 이런데 누가 옆에 있으면 잠시나마 그 시간이 뭐 잊어버릴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또 헤어지고 나면 또멍 때리게 되더라고요. 그럴 바엔 차라리 내돈 주고 소주 한병 사서 뭐 하나에 먹어도 외롭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허전하지. 허전해도 술은 맛있던데요. 그리고 친구 찾는 게참 힘들죠. 친구, 그러게요. 친구 참 좋죠. 내 주변에도 친구가 없는데. 우리 코만코치님도 친구가 없구나. 우리 친구할래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더 많지는 않죠? 더 많을라나? 친구 찾기, 찾는 거. 소개소개로 뭐 만나다가 친구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뭐니 뭐니 해도 친구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친구는 답이 없어요. 네, 청해주신 거 전해드리면서, 나 무시하지 마. 대화방에서 놀러 오세요. 친구해 주실 분 많아요. 친구가 보통 그러잖아요. 100명의 친구보다 진정한 친구 한 명으로도 나는 행복하다란 말을 하는데 우리 대화방에 있으면요. 친구도 많고 동생도 많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잠시나마 내가 외로움을 까먹습니다. 잠시나마 힘든 하루를 까먹게 됩니다. 외로울 때, 술 친구 필요할 때 대화방에 들어오세요. 대화방에 들어와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우리 코만코치님은 소주 한잔하고 저는 이야기 들어주고 좋으네요.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날이 무더우니까, 날이 찌니까, 날이 습하니까, 비가 오니까 맑은 날보다 몸이 더

축축 처지면서 힘드실 텐데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토닥토닥 하면서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녁 꼭꼭 챙겨 드시고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과도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 쭉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며칠 전 우연히 본 영상 하나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는 처음 사흘 정도는 그냥 놔둬야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방학을 하자마자 계획표부터 들이밀고 잔소리를 시작하면 아이들 눈빛에는 불안과 반항심만 쌓인다고요. 대신 사흘 동안 실컷 늘어지고 실컷 놀게 해주면 오히려 아이 스스로 다음을 준비할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만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겠구나. 어른인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사흘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기도 전에, 도약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다그치기보다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 그게 결국 더 멀리, 더 오래가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26년 7월 20일 수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악마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을 넉넉하게 주시면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사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올릭.

오늘은 수요일, 저에겐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은 다른 날보다 더 쏜살같이 흐르네요. 청소, 분리수거, 옷정리까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저녁 준비하면서 잘 들을게요. 저녁 메뉴는요, 수육입니다. 피사마님께서 지금쯤이면 완성이 다 돼서 식사 중이실 것 같아요. 맛있게 잘 드시고 계신 거죠? 방탄소년단의 Come Over, 원더걸스 Nobody,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함께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꽁치님. 반갑습니다. 신청곡 전해드렸어요. 유해준 사랑했고 사랑한다. 더네임 겨우살아. 유리상자 그리움이 머무는 곳 함께했습니다. 오늘 선곡 좋은데요? 신청곡 어디서 학습해 오셨나요? 신청곡 잘하는 뭐 학교 학과 있나? 잘 들어봤습니다. 잠시 저녁 식사 시간 보내고 이따가 7시부터 데이트할게요. 오늘도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밤 시간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꽁치님도 오늘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신청곡 감사드려요.

타비님, 타비님, 매일매일 봐도 좋은 타비님. 정인이 엄마님, 반갑습니다. 오늘 나갔다 왔는데 왜 이리 더울까요? 미치겠습니다. 급하게 아들 아기띠 하고 갔다 왔는데요. 아직도 온몸이 땀범벅입니다. 살려주세요.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이 생각납니다. 하셨어요. 여자친구 여름여름에 버스터즈 여름인 걸 함께 해봤습니다. 여름이라서요, 많이 덥죠. 오늘 흑장미님과 제가 전화 통화를 잠깐 했었는데, 아래 지방은 너무 더워가지고 아래 지방 사람들은 댄스곡을 신청하고 중간 지방, 네, 윗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비가 와가지고 네. 뭔가 발라드를 신청하고, 이렇게 뭔가 좀, 네,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와, 엄청 더운 날, 더운 건 맞습니다. 비가 와도 더운 건 똑같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어제 그 저희 집에 좀 냉방을 좀 강하게 틀었거든요. 그랬더니 바닥이 뜨거운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온도가 너무 낮아져서 보일러가 돌아가더라고요. 보일러, 네, 그죠. 비용 엄청 나온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얼른 재빨리 에어컨 온도를 올렸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여름에 보일러가 돌아가다니. 네, 그래서 이게 비가 와도 덥고 또 햇볕이 쨍쨍하면 더 덥고 엄청 습한 그런 여름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덥죠? 더보이즈의 DDD 신청곡도 이어갑니다.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는 불멸의 개척자, 노력의 아이콘, 또 옆구리, 사비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늦은 밥시에 방송 오셨네요. 오늘 하루도 무더위 속에 꿋꿋이 근무 잘 마치고 외삼촌 제사여서 동네 외삼촌 댁에 왔습니다. 맛난 거 맛있게 먹고 구석에서 방송 좀 들으려고 했는데 애들이 대방어 마냥 팔딱팔딱 거려서 좀처럼 방송에 집중할 수가 없네요. 할 수 없이 에어컨을 포기하고 옥상에 잠깐 올라왔습니다. 바닷가 수평선 너머로 저물어가는 노을을 보니 몽글몽글해지는 무언가가 있네요.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아, 금요일 11시 옥수수 파이팅 뿌뿌 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옥수수 방송을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옥수수 분장을 하고서 방송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침 11시 방송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아침 9시에 배구를 하러 가거든요, 학교에. 아이가 분장을 해줘야 되는데 1시에 끝나요. 그래서 좀 아침에 이른 시간에 분장을 받고 대기했다가 11시에 시작을 할지, 아니면 다이소에 가서 뭔가 좀 종이를 사가지고 얼굴만 뻥 뚫어서 옥수수 모양으로 변신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쓰는 그 옥수수 모양의 그 복면 이런 게 있는데요. 주문을 했는데 방송 그 날짜보다 훨씬 더 늦게 도착하더라고요. 해외 배송인가 봐요. 그래서 아쉽다. 이거 어떻게 좋은 방법 없을까? 머리띠를 사야 되나?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연습해보고 또 청소도 좀 하고 세팅도 해보고 하고 있어요. 이재훈의 더 사람, 타르트 또 너가 그리워, 여은의 우리 결국, 스윗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그래도 해가 지고 있어서 많이 뜨겁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도 덥긴 더울 텐데. 스윗님,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행복하다면 참 좋을 텐데요. 사실 너무 힘들면 집에 가는 길도 그렇게 신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또 특히 퇴근길에 그 막힘 정도가 아주 심하면 나도 모르게 화딱지가 나기도 하죠. 조심해서 잘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한으로즈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요.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으로스는 준 FM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블루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요즘은 좋은 글들을 접하고 나면 어디엔가 적어뒀다가 기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참 회사 다니고 사회활동할 때는요, 이런 말들이 때로는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고 나서 아,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지 하고 떠올려 보면, 그래,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을까라고 회상할 때가 많거든요. 좋은 글들을 접하고 나서, 맞아, 내가 조금만 더 마음을 내려놓았더라면 그래도 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 초년생 때는요,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도 똑같이 해줘야 될 것만 같고, 뭔가 화풀이 대상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때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좀 잘못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장하고 나니까, 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인간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내 기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고치려 들지 말고, 저 사람은 그렇구나 하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다른 사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치면 됩니다.

잊지 못해 뒤척이다 둘러보니 혼자 세상의 짐을 싹 다 짊어졌네. 생각이 많아지고 세상 다가지고 싶었지만 세상 앞에 나는 결국 작아지고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하는 구겨진 내 삶의 지도. 그래 내일부터 남보다 난 인간이 되길 바래본다. 그게 뭐든 간에 가까이에 두고 먼 산만 바라본다. 그게 대체 뭐라고 일단 미간을 찌푸리고 본다. 생각이 꼬리를 문다.

어느새 어른이 되었네. 나도 모르게 얼룩이 졌네. 세월 따라 걷다 보니 점점 때가 묻어 멀리 와버렸네. 살다가 당황해서 실은 방황했어. 그래 그런 그지 같은 그저 그런 상황에서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하고 설명만이 장황했어. 어쩔 수가 없어.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야 돼. 그게 뭐든 간에 마음 깊숙이에 꾹꾹 눌러 담아야 돼. 뭐가 난돌이 정에 맞잖아. 뭐를 숨기고 참아야 돼. 그렇게 살아가야 돼. 살다가야 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블루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시기 바라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 울리

어항에서 기르면 피라미가 되고, 강물에 놓아두면 대어가 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바로 코이라는 잉어인데요. 코이는 어항에서는 5에서 8, 큰 수족관이나 연못에서는 15에서 25cm, 그리고 강물에서는 90에서 1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렇게 환경에 따라 성장이 결정되는 걸 코이의 법칙이라고 한다네요. 여러 환경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인데요. 세상을 보는 태도, 매일 하게 되는 작은 판단, 미래를 향해 그리는 꿈, 그런 것 등이 그러합니다. 그 환경에 따라 우리는 덜 클 수도,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환경을 채워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성장할지는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글은 자습서 표지지에 나와있던 글이에요. 뭔가 그 학생들한테 하는 글 같았죠? 일을 하다가 보게 됐는데 보통은 그냥 눈으로 보고 마는데 뭔가 많이 공감이 돼서 자습서이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를 썼겠지만 저도 저 같은 어른도 막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블루의 프로포즈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피곤하고 지친 하루를 내려놓는 분들 혹은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랑과 우정 그리고 희망을 전해드리는 하늘호수 방송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가 유난히 좀 많이 내렸던 지난 한 주였어요. 요 며칠. 그쵸. 연 3, 4일 동안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오늘도 몇 차례 쏟아졌다가 조금 괜찮아졌다가 조금 전에도 막 빗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괜찮으신 거죠, 여러분? 다행인 건지 비가 내려서인지 그래도 죽을 만큼의 그런 더위는 아니라 그건 또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너무나 듣고 싶었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못 들었던 노래를 한 곡 선곡해 놨어요. 방송 전에 잠깐 들었는데 저는 분명히 좋아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이 사람을. 나도 모르게 좋아하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성균의 노래 한 곡 준비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에스진의 다가갈게요 두 곡 듣고 우리 꼬미남님께서 오늘 가장 먼저 다녀가 주셨죠? 꼬미남님 신청곡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얼굴도 굉장히 예쁘던데 말이죠. 목소리가 이렇게 예뻤었군요. 노래 잘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목소리가 너무 예쁘다. 노래하는 목소리가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지영, 이거 정지소에 처음이라서 듣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블루님. 일찍 퇴근했어요. 요즘 컨디션이 별로입니다. 일도 하기 싫고, 자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무섭기도 하고요. 기분이 울적하시다는 우리 꽃미남님께서 신청해주신 곡이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늘 밝은 모습만 본것 같은데, 요즘에는 컨디션이 별로이신가 봐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어떤 때 보면은 정말 뭘 해도 기분이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좀 있긴 한데, 우리 꽃미남님께서 적어주신 사연 보면 그 이유 중에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인간관계라는 게참 어려워요. 그쵸? 저는 크게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일은 별로 없는데, 뭐 집에서 일하고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꼭그 말을 생각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날 좋아 다 좋아할 순 없고, 열 사람 중에 뭐한 두세 사람은 꼭 싫어한다. 그 두세 사람 말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해라. 그런 말, 그 말을 꼭 생각합니다. 나 싫어해? 응, 알았어. 나도 너 싫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그게 잘안 되는 경우도 있죠. 꼭 부딪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떡할까요? 우리 꽃미남님께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건 청해주신 곡을 전해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디노의 신곡인가 봐요. 준비했고요. 그리고 노아 코스트의 해피엔딩 이렇게 두곡 이어드립니다.

사실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 도움이 되는 건 옆에서 같이 욕해 주는 거거든요. 무조건 막 같이 편을 들어주면서, 그랬어? 데리고 와봐, 뭐, 나한테 데리고 와. 내가 전화할게, 이렇게 같이 막 욕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 꽃미남님, 그렇게 못해드려서 너무 안타깝네요. 반갑습니다. 저보세님.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저보세. 뭔가 줄임말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눈물이 찔끔 났던 노래입니다. 확실히 위로가 될 때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어떤 노래일까요? 두곡 중에서. 저두곡다 들어봤거든요. 방송하기 전에. 요즘에 이 조선힙합 노래가 너무 좋아서, 당신이라는 달빛도 들어봤는데, 너무 좋고. 김시티는 또 누군지. 너의 노래가 될게라는 곡도 너무 좋아서, 와, 요즘에 진짜 좋은 노래가 많구나. 내가 모르는 가수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조선 힙합은 AI가 만든 노래라고 하죠? 그래서 좋은가요? 노래가 대부분 다 좋더라고요. 두곡 중에서 어떤 곡이 더 눈물이 찔끔 났던 노래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성균의 노래 들으면서 눈물이 찔끔 아니 찔끔은 아니고 울컥 그랬었습니다.

두 곡의 노래를 귀를 쫑긋하고 들었는데요. 가사가 두곡다 많이 위로가 되는 그런 곡이네요. 토닥토닥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노래들이었습니다. 덕분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번 사연은 꽁치님께서 남겨주셨어요. 꽁치님, 지난주에 건강검진 내시경 하신다고 하셨는데, 잘 하신 거죠? 결과도 별일 없으신 거죠? 블루님, 안녕하세요. 오늘 야식으로 먹을 도너츠를 3개 샀는데, 엄마 1개, 그리고 저는 2개, 도너츠를 먹었습니다. 소세지도 2개 샀는데요. 그것도 쉬는 타임에 먹었어요. 결국 야식으로 먹을 것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아, 야식에 먹으려고 했는데 이미 다 드셨군요. 메일유어 커피도 몇개사 먹었는데 저번에 말했던 커피는 찾지 못했어요. 요거 뭔가요? 메일유어 커피? 코만한 마트여서 종류가 몇 가지 안 되더라고요. 빙그레 아카펠라 커피는 그래도 먹었습니다. 이 상황에 저는 오뚜기 육개장 그리고 북엇국이 있긴 하므로 잘만 하면 요것들로 야식을 먹을 수도 있겠네요. 물론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말이에요. 어제 양쪽 무릎에 모기를 각각 한 번씩 두방 물렸는데요. 오늘은 모기가 안 보여서 다행이에요. 오늘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가봐야겠네요. 한 시간도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즐겁게 하시고요. 시원하고 쾌적하고 해피한 밤 보내세요. 메일유어 커피도 모르겠고 빙그레 아카펠라 커피도 모르겠고, 저는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을까요? 먹는 거에 대해선 그래도 자신이 있는데. 한 시간도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람을 가지셨으니까, 꽁치님의 바람대로 빨리, 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빨리 끝나는 일이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비가 와서 그런지, 괜찮아요. 견딜만 하네요. 청해주신 곡 전해드릴게요.

네, 꽁치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두곡 듣고 왔고요. 필사마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프로포즈 받으러 오셨다고 노래 태댕이 너라서 좋아 그리고 도요한의 늦은 안부 두 곡의 곡을 준비했어요. GYG 영길이의 곡은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서 다른 노래를 한곡 준비를 했는데 아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은 제가 잠시 후에 그때 어디 가지 말라고 내가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먼저 태댕과 도연의 곡부터 전해드립니다.

우리랑 같이 들으니까 노래가 더 좋게 들리죠? 아, 반갑습니다, 스윗님. 언제나 다정한, 다정함의 그 자체, 블루 누나. 안녕하세요. 다른 거뭐 없나요? 다른 거? 다정한 거 말고 다른 거 해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오랜만인 듯 아닌 듯또 오랜만에 사연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우리 오랜만 맞아요. 지난주에 못 만나서. 원래 한 주만 못 봐도 오프라인에서는 한 달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무더위 속에 근무하느라 땀쭉 빼고 집에 와서 야무지게 또 찌고 그렇게 보내고 있네요. 내일도 비 예보 없이 무더위 근무가 예정이지만 저에게는 꼬기가 있으니 걱정이 없습니다. 늦은 시간 방송 고생하세요 하시면서 다녀가셨네요. 우리 스윗님 계신 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군요. 제주도에는 서울은 막 그래요, 오락가락해요. 우산을 꼭 챙겨야 하는 그런 날씨거든요. 요즘엔 언제 어디서 갑자기 쏟아질지 몰라서. 그래도 늘 우리 스윗님을 행복하게 해주는 꼬기가 있으니 정말 걱정이 없겠네요. 꼬기는 뭐 어디에나 가도 다 있잖아요. 마트에도 있고 식당에도 있고. 그러니까 늘 행복하실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우리 청해주신 곡은 제가 또 좋아하는 아이돌의 노래만 청해주셨는데 오늘은 아이콘 그리고 위너의 곡을 먼저 듣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우리 어흥님 사연이에요. 듣고 계신가요, 어흥님? 시장에 갇혔다가 겨우 빠져나와 집에 왔어요. 밥 먹고 소화도 시킬 겸 걸으려고 시장에 갔었죠. 네? 보통은 산책로를 걷는다고요? 음식 냄새 맡으면서 걸으면 소화도 훨씬 빠르게 되고 기분이가 얼마나 좋아지게요? 분명히 길을 나설 때는 비가 안 왔거든요. 시장 구경에 한눈 팔려 있다가 그만 장대비 속에 갇히고 말았어요. 뭐랄까, 우산을 써도 무조건 다 젖는다 하는 그런 비염. 할수 없이 떡볶이집에 눌러 앉았죠. 그래도 비가 그치지 않아 꽈배기 집에서도 잠시 시간을 보내고요. 이것저것 장바구니에 담다 보니 빗줄기가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시장 입구를 나오는데 또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다 씻고 산책이나 할까 하고 나갔던 건데 결국 다시 씻었어요. 다시 씻은 게 제일 억울해요. 이제 영양제 먹고 쉬어야겠어요. 또 먹냐고요? 얼마 전에 콜라겐도 선물 받았는데 공복에 먹어야 효과가 좋다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못 먹고 있어요. 못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 공복이 언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누구 이름 같기도 하네요, 공복이. 언니한테 공복이는 언제예요? 대체 콜라겐은 언제 먹어야 할까요? 그쵸, 오늘 하루 종일 좀 그랬죠, 비가. 지금 조금 빗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콜라겐을 공복에 먹어야 좋은 거래요? 저는 몰랐네요, 그런 것도. 뭐 먹는 거라면 다 좋아하긴 하지만 영양제 먹는 게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또 같은 시간에 이렇게 먹어야 그래도 좋다고 하는데 같이

같은 시간에 먹는 게좀 어려워요. 알람을 좀 맞춰놓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알람을 맞춰놔서 알람이 울리면 네, 먹어야겠다 하는데 막 울리면 일단 끄고 아, 먹어야겠구나 하고는 이제 또 금방 잊어버리게 되죠. 저의 공복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제일 공복이긴 해요. 딱 그때 눈 떴을 때가 아무래도 잠자는 시간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비어 있으니까 그때가 공복이긴 하네요. 공복에 먹어야 좋은 게뭐몇 가지 있긴 하더라고요. 뭐 올리브 오일 이런 거. 그래서 꼭 공복에 올리브 오일 먹으라고 해서 저도 몇달 동안 먹었는데 그 공복 지키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못 먹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그 자고 일어나서 한 30분 정도 후에 물한잔 마실 때 그때 먹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공복일 때가 거의 없잖아요. 그쵸? 안 그래도 요 며칠 좀막 보고 싶더라고요. 어흥님이 생각도 나고 막 꿈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좀 보고 싶었는데 오늘 또 마침 이렇게 다녀가 주셨네요. 청해주신 음악 에픽하이와 유나의 그래서 그래 준비했고요. 화사의 굿굿바이는 엔딩곡으로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은 잠시 후에 엔딩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은 먹구름은 때를 지어 우르르 몰려와 도시를 점령했다. 벌써 며칠째 밤이고 낮이고 되풀이되는 집중호우. 죄 많은 도시에 죄를 씻기 위해

슬픔 많은 도시의 슬픔을 거두기 위해 한여름의 빗줄기로 세상에 내려와 진흙빛으로 갈아입고 처참하게 생명을 잃을 줄 알면서 이 땅에 내려와 자신을 내동댕이 친다. 슬픔의 잔치는 좀처럼 쉽게 끝나지 않는다. 낮은 음을 자랑하는 첼로의 독주곡처럼 너는 한낮에 한밤에 우울함을 연주하는 불행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기쁨보다 눈물을 사랑하는 음률의 시인이다.

보내신대요. 오, 장마가 이런 거라면 저는 장마를 사랑할래요. 너무 멋있는데요. 장마를 너무 멋있게 내동댕이 친다고. 불륜이 습하고 더운 여름 장마철에 잘 지내고 계시죠? 덥고 눅눅하고 습한 여름 무탈하게 보내시고요. 더위 조심하세요. 오늘은 장마 관련 글로 사연 마무리합니다. 사랑의 꽃씨님께서 남겨주셨던 사연이에요. 뭔가 그 시가 되게 슬프고 막 그러네요.

갑자기 제가 그 불행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어젠가 그 책에서 이 문장이 잊히지가 않는 거예요. 불행한 날의 행복한 지난 날을 떠올리는 것은 이중의 고통이다. 불행한 날의 행복한 지난 날을 떠올리는 것은 이중의 고통이다.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책에. 그래서, 와, 맞네. 불행한 날엔 왜 행복했던 지난 날을 자꾸만 떠올리는 걸까? 그러면서 왜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마가 불행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준다고 하니까 저이 시를 이제 좋아할래요. 이지연님을 한번 검색을 해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사랑의 꽃씨님. 여름이 이제 본격적인 여름만 남아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여름이 끝나간다는 거와 시작한다는 걸 매미로 이렇게 딱 생각을 하거든요. 매미가 막 울기 시작하면 아, 이제 진짜 여름이 왔구나.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구나. 어느 날 매미 소리가 좀 잦아들면 아, 이제 좀 가을이 오려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 근래에 막 매미가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비가 와서 안 울었는데 본격적인 아주 뜨거운 여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신청해 주신 음악 전해 드릴게요.

수요일 밤 여러분과 함께한 2시간 동안의 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음악 신청란으로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좋은 노래도 저도 많이 들었고요. 또 밖에서 늘 한우로서 방송 청취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저는 화사의 굿굿바이 그리고 SG 워너비의 멋지게 이별 두 곡 남겨두고 있어요. 이제 갔다가 제가 다음 주에는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못 찾아뵙고요. 그 다음 주가 아마 8월이겠죠? 어떻게 방송을 한 주만 쉬면 달이 확확 바뀌어버리니까 8월에 며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8월의 첫 주 토요일에 비처럼 정말 오락가락하네요. 수요일에 밤 9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나니님과 더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로수 24단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시간, 소중한 시간 함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시간 고생해주신 우리 블루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에 안 떠내려가고 잘 오셨네요. 비가 밤만 되면 유독 많이 내리죠. 주무시면서 자장가 삼아서 자기도 한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오늘은 좀 저는 빗소리를 못 듣고 자요. 근데 오늘은 글쎄요, 비가 또 밤에 내릴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빗속을 달려오신 우리 하노로스 가족님들과 즐거운 데이트 함께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저는 블루님의 뒤를 이어서 1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셔터문 올라갑니다. I think you need a dose of

예, 하루 즐겁게 잘 보내고 오셨나요? 예, 오늘도 여러분들과 즐거운 데이트하러 왔습니다. 기분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있으시면요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세요. 저희 신청란은 only 인라이브만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인라이브에서 여러분들과 만나요. 어머, 손에 밀가루가 범벅됐네. 난 인 줄 알았어. 감자전 해먹는다고 반죽을 좀 치댔거든요. 치대고 나서 했거든요. 치즈 썰어서. 그랬더니 반죽했던 손에 장갑 끼고 했는데도 묻어있네요. 묻어서 굳어있어.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하시면서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이게 뭔 일이야. 이럴 수 없어요. 안 보내줄 거야. 잠시만 안녕. 생각 좀 정리하고 올게요. 안녕 안녕 안녕 하셨는데요. 잠시만 안녕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내주고 싶지 않아요. 옳지 않아. 옳지 않아. 안 보내줄 거야. 신청하신 노래 MC 더 맥스의 잠시만 안녕. 그리고 좀 전에 들었어요. 저한테는 정말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픈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요. 친구가 생각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한데 오랜만에 우리 꽃미남님 덕분에 잘 들었어요. 근데 좀 마음이 아프네요. 잠시만 안녕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저도 많아지네요. 먼데이 키즈와 이용기가 부른 눈물이 더 가까운 사람, 그리고 이혜리의 나만 아픈 일, 그리고 V.O.S의 노래죠. 울어. 아, 왜 자꾸 이러지 말자고요. 우리 기분 좋자고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사람들 만나는 거 만남은 우리 한우로 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났지만 저는 여기서 만났어도 그 이별한다는 거를 되게 마음 아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가 길 가다가 만난 건 아니고 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만났어도 저는 소중한 인연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꽃미남님께서 마음이 많이 울적하셨나봐요. 다 슬픈 노래. 그렇지만 노래가 너무 좋은 노래라서 듣는 기는 좋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죠? 신청하신 우리 샤방샤방 꽃미남님 신청곡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요. 좀 막막하다. 말하려니까 왜 이렇게 쑥스럽지? 아무튼 빨리 와야 돼요. 내일? 하루 이틀? 아니면 이번 주만? 이번 주까지만. 생각하고 오세요. 신청단에 우리 꽁치님 다녀가셨어요.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꽁치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헤드폰을 연결해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더워서 창문을 열고 신나게 방송을 들으면 옆집 근처에까지 소리가 들리거든요. 보통 창문을 닫고 듣는데 오늘은 더워서 창문을 열고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간단히 뭐 좀 먹고 선풍기 쐬가면서 대기하고 있는데 애매하게 많은 양을 먹어서 추가로 야식거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매하게 많은 양을 먹었는데 추가로 야식이 필요할까요? 남아있던 밥은 다 먹었고 이제는 시내 편의점 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달려달려 편의점으로 달려달려. 우리 꽁치님 맛있는 거 사오세요. 오늘도 방송 감사합니다. 든든하게 배 채우시고 방송하세요 하셨는데요. 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감자전 먹고 왔어요. 근데 다이어트 하려고 한 조각밖에 안 먹었더니 지금 뭔가 좀 아쉬워서 또 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좀 아쉽죠? 한 조각은. 우리 꽁치님처럼 편의점 런을 할까요? 달려 달려.

들어봐. 우리 아연님의 사연을 들어봐. 야, 우리 나니 언니다. 나니 언니 안녕하세요. 아연이가 왔어요. 언니 방송 들으러 왔지요. 수요일 밤 11시 어김없이 오셨군요.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시력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동영상도 하나 듣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것저것 했네요. 도서관은 다녀오셨나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좀 더 보람찬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요. 백수가 하는 일이 거기서 거기겠지만요. 그래도 내일은 저녁에 라인댄스도 하러 갈 예정이라 열심히 추고 오겠습니다. 언니, 날씨가 많이 더워요. 더운 날씨 가운데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나니 언니. 하트! 뿅뿅뿅! 콩콩콩은 우리 이니님이 쓰시는 말이라서 하트 뿅뿅뿅 남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하트 뿅뿅뿅 날려드릴게요. 그래요. 도서관은 못 갔어요. 그래도 오늘 하루 나름대로 잘 보내고 오신 것 같아서 좋으네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루 종일 찌뿌둥한 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찌뿌둥해서 뒹굴뒹굴 하다가 감자전 먹고 예 여러분들 찾아왔어요. 이게 날씨 탓이라고 날씨 탓인가 이렇게 우기고 싶은데 글쎄요 날씨 탓이 맞나? 오늘은 우리 아연님께서 볼빨간 사춘기에 여름아 부탁해 결의 멀리 공기남의 블루미스타라는 곡까지 주셨어요. 다 새로 나온 노래들이죠? 우리 같이 귀쫑긋하고 들어볼까요? 볼빨간 사춘기입니다. 여름아 부탁해.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아연님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목소리 들리니 샤방아? 예, 우리 샤방샤방님 제가 꼼짝 못하게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꼼짝 마. 우리 김 부장님도 묶어놓고 예 돌콩님도 묶어놓고 다 묶어놨어요. 예 아무도 못 나가. 더운 날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휴가 가고 싶네요 하시면서 돌콩님 다녀가셨어요. 휴가 우리 돌콩님은 언제부터 휴가세요? 설마 휴가가 없는 건 아니죠? 습해서 저 제습기 돌려놨어요. 지금 한 2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2시간 뒤에 꺼지게끔. 휴가가 없으세요? 다들 휴가 갈 때 저도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 없는 사람들끼리 재밌게 놀면 되죠. 이소정의 같은 베개 브라운 아이즈 언제나 그랬죠. 김현철의 선 이렇게 세 곡 우리 돌콩님의 희망곡 함께 하겠습니다. 그쵸. 한 번 들어오면 원래 한우로스는 못 나가요. 왜? 물이 깊어서 못 나가요. 예,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좋은 자리 하세요.

단연히 신청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다녀가셨어요. 누가요? 꼬맹이 짱이님이요. 오랜만에 오셨어요. 예, 요즘 얼굴 보기 힘들어요. 꼬맹이 짱이님. 예. 너무 얼굴을 안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요? 이쁜 얼굴 좀 자주자주 보고 싶은데 맨날 피곤하대. 귀찮대. 꽁꽁 묶어놔야 되겠어요. 아, 권진아의 시계바늘, 최상권의 네가 좋아, 방해담의 너뿐이야, 이렇게 세 곡 담아주셨죠? 준비해드릴게요. 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피곤한 하루 보내지 말고요. 맨날 피곤하대. 맨날 귀찮대. 아, 짜증나.

여러분들 다 업고 갈게요. 그러니까 난 떠나지 말아요. 아셨죠? 떠나면 미워할 거야. 체리님 다녀가셨어요.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먼저 전해드렸고요. 신승훈의 날 울리지 마. 예, 오늘 왜 이런 노래들이 많이 나올까? 굿바이, 뭐 날 울리지 마, 뭐 날 떠나지 마, 안녕, 뭐 이런 거. 웬일, 왜 그러냐고요. 아, 진짜 내가 업고 갈 테니까 나 떠나지 말아요, 나 울리지 말아요, 안녕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댄스곡을 올렸어야 되는데 좀 빠른 노래들이 좀 많이 나가서 그냥 편안하게 어서 와 자자 이불 속으로 들어와 우리 다 같이 자자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 밤 11시에 또 올게요. 여러분들도 또 오실 거죠? 이렇게 달라졌을까? 어떻게 내 먼저 할까?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서 와. 이따가 또 만나. 예,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슬픈 일, 짜증난 일 모두 다 저한테 던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볍게 오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지 말라고요? 무시라? 매야? 뭐 이런 거예요? 예,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우로 시작해 나니었습니다. 셧다운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라는 걸 얼마나 느끼고 살까요? 나.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살라 했습니다. 내가 아프면 모두 다 필요 없습니다. 자신을 챙기면서 사십시오. 내가 불행하면 인생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할 일이 나 그대로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행복을 찾으시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함께하는 동안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출발합니다. 우리 연희님 고생 많으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밤새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 웃음 많이 찾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은 여전히 비가 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 이 비는 언제까지 올까요? 궁금합니다. 이번 주 내내 온다고는 했지만 너무 오는 것 같아요. 햇볕, 햇님 좀 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만 해도 장마철이라고 해서 그 뭐죠? 맨날 비가 오는 게 아니고 잠깐씩 햇님을 보여줬었는데 올해는 아예 햇님 안 보여주고 쭉 비만 오고 있습니다. 지루하게

네, 엄청 습하고 엄청 꿉꿉하고 뭔지 모르지만 물이 쭈르륵 흐르는 느낌입니다. 하늘에서 가족분들 이럴 때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쁜돌님께서 비가 너무 안 와요 하셨는데 우리 같은 하늘 아래 있으면서 어째 이렇게 다를까요? 하늘도 무심합니다. 반반 나눠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해드리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예 첫 곡으로 전해드렸던 노래는 오렌지 캐러멜의 아잉 그리고 모모랜드의 뿜뿜 브라운 아이드걸스의 어쩌다 이렇게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달샤벳의 이끼 없기 비스트의 픽션 함께합니다.

네, 노래가 아이브의 해야가 나가고 있습니다. 실은요, 제가 잠시 딴짓 하는 바람에 신장난에 우리 필자만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비욘 에이퍼의 오케이 걸스데이야 한 번만 안아줘 소녀시대 힘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역시 잘 쉰 다음날은 온몸에서 뚝뚝 소리나고 뻐근하네요. 스트레칭으로는 100% 안 풀린단 말이죠. 오늘도 잘 뱉어야 할 것 같아요. 아침을 기분 좋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아침에 신청난 열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쉬고 난 다음날은 출근하기 싫죠. 온몸이 뻐근한 것 같고 온몸이 뻐근하지만 그래도 아 출근하기 싫다가 먼저 나오죠. 쉬고 싶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맨날 쉬는 날이 될 것 같아요. 하늘은 저기 뭐지? 우리 사마님 뻐근한 몸은 아마 출근해서 움직이면 풀릴 듯 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사마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더운 여름날 지치지 않게 언제나 웃음 가득한 날 되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나 왜 이러지 오늘 아침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노래 함께합니다.

네, 제가 자꾸 시간을 놓치네요. 어떡하면 좋아. 설의 우연이라도 우리 꽁치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이영애의 굿바이 그리고 박혜원의 주말이 싫어졌어. 별빛살이님 안녕하세요. 오전 일과 중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곡 난 다녀갑니다. 아침에 많이 박지가 않네요. 오늘은 아침에 일찍 믹스커피 하나 가져와서 마시면서 대기하려고 합니다. 시간대가 좀 바쁠 때네요. 달빛사랑이 오늘도 좋은 애라 부르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믹스커피 저도 한잔 마셔야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제가 매일 어쩔 이렇게 비 오는 날은 맨날 믹스커피 한 잔씩 마시는 게 낙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자꾸 까먹어요. 커피 마시는 거를. 그래서 오늘도 갑자기 확 땡기네요. 덕분에 커피도 마시고 우리 꽁치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덥지만 상큼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박혜원의 주말이 싫어졌어 전해드렸습니다. 신청란의 정인이 엄마님께서 안녕하세요 신청합니다. 달빛사랑님 굿모닝입니다. 어제 정신없고 최악의 시간을 보낸 듯해요. 어젯밤 늦게 잤지만 오늘은 일찍 깨서 개운하게 씻자마자 한우로스 틀었네요. 매일매일 아침 시간을 한우로스와 함께하니 기분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면서 신청곡은 비크의 이별하고 사랑하고 쿡의 천천히 카페모카의 한 사람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이랑 이 더울 때 싸우려면 힘들잖아요. 애기들은 어디를 튈지 모르니 보고 있어야 하고

우리 정인 엄마님 육아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토닥토닥 해드립니다. 아이와 함께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즐겁게 편안하게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오늘의 날씨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날씨입니다. 7월 23일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입이라고 합니다. 중부지방의 강한 비와 남부지방의 찜통저위로 확연히 나뉘는 영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날씨는 어떨까요? 중부지방 돌풍 천둥 동반한 장맛비,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 특히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은 낮까지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쏟아지는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는 20에서 60mm, 강원도 산간 내륙 산지에는 20에서 60mm, 충청권은 10에서 50mm,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인근 하천, 임진강, 한탄강, 북한강 등 북한 지역에 많은 비로 인해 수위가 갑자기 높아질 수 있으니 야외 활동 시 안전 사고 주의해 주십시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폭염특보가 확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동안 최고기온이 32도에서 38도까지 치솟으며 습도까지 높아 매우 덥겠습니다. 우와, 38도까지 올라간대요. 경상권 소나기가 곳곳 발생, 대구미 포항 등 최고 37에서 38도 육박, 전라권 제주도 구름 많고 곳에 따라 소나기, 체감 온도는 33도에서 35도 안팎으로 무더위가 지속될 겁니다. 서울 인천은 28에서 29도, 춘천 강원 28에서 30도, 대전과 세종은 30에서 31도, 광주 전주는 31에서 33도, 대구 포항은 36도에서 38도, 부산 제주는 30에서 32도. 부산 제주는 구름이 많고 열대야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구름이 많고 습도도 높고 서울 경기 지역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아침까지 비가 왔는데 지금 잠깐 소강 상태에 들고 있거든요. 우산 잘 챙기고 다니시길 바라면 남부지방에 계신 야외활동 줄이고 수분 자주 섭취하셔서 온열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기예보였습니다. 이어지는 달에는 레인보우 픽시의 호이호이 트와이스의 치얼업 함께합니다.